0: 꼬치로 해야게 되라르라르.
1: 나 치와 위키 히라로 이때 치오치오라.
0: 아야드 마티오 테나.
2: In my mind where you are, Andre.
0: 나 왜 꼬치로 해라 되나이드 마테 누이.
1: 그 파카로 피아 Andre. 에 헤헤나 허키아츠. 그 코레 코레로 마이카 헤리 타히 마우와.
0: 아이예카. 에이. 에 코로와라 와나레 마. 마테 타마리키. 가오야로 와츠.
1: 아 헤하라 위테 타마리키.
3: 오래래요,
0: 야구를. 아, 이거 이게 뒤에 또 고로
3: 겪고.
4: 아, 겨라 타마리키마.
5: 겨라.
4: 그야 타고 보았구나, 다히. 그 군에?
5: 아, 이 군에 키.
4: 에, 이 모두 하나 하고 와이코우와. 이 하이라 두 하나 하고 또 고로 가인가. 이제 파가 키키 요코르와 빼겠네.
5: 코리로마 카이시아 토마와 카냐.
4: 키테루아 테카우마리마 오테아라 오후이야. 에 포호투 카와 케이무아 오테파레 에투푸아나. 라? 모헤오 투누아나 하우네라.
5: 아.
4: 아, 카티 엔위로와 마히카이 토쿠 파파카이나. 에파쿠 코하라 마쿠루아 나 나타우
5: 쇼라
4: 아니타우
5: 쇼라
4: 케파이코가 메리크이메토 타마리키마
5: 메리크이메토
0: 헤하고 이토노 마야 투키 티키 마야 카레코 이토 모효게 토 푸키아 위테 마히
3: 제치로
0: 또 때로
3: 아타 이보라 카이테 헤어 도코르 치카고 카이테 마테 누야 히네키아 치노 키노루 와즈
0: 에키 케아 하치야
3: 카이테 아 와나 와나 아라야 와타 에마 예키아 하 메헤메 카타에 테 아피나 야이
0: 카리에 테 모헤오 헤 하테네 케아 하야 하마크
3: 코코에 게 인테 아 케아 추 야야 케노 호코 우테 파파
0: 나이위 치마테 이테 포파 카 추 페라타가
3: 하이 카타 카타 노 호라
0: Kari oi te mōhio, mea hau.
3: Ko tahena ki pia te rongo. Me waiho, kia pōhe he ahine, kua piri anō tā.
0: Whaka mutu atu.
3: Kau e whakaaro mō anake, e whakaaro kei koe mō raiha.